0: 띠!
1: 아이!
2: 그리!
1: 아이!
3: 곧!
1: 곧!
3: 샤하루처처럼 옷간 불렀던 거!
1: 야, 곧! 곧!
0: 무른 띠!
1: 야, 곧!
3: 요,
1: 간!
3: 아,
1: 이쪽 아야 못 타!
3: 뭐라?
1: 이쪽!
3: 왔어.
1: Kurang ajar Allah, adi tingali itu tangkakai dempak ke saya sahek karena ini.
3: Jagoan, siap wawalak.